가 있는데요. 작곡자는 이 명상이란 단어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명과 상의 두 곡으로 만들어 첫 번째 곡 명에서 쓴 음악적 소스를 다시 가져와서 두 번째 곡 상에서 다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첫 곡 명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음악에 완전하게 집중이 되어 들어가는 곡으로 썼기 때문에 곡에 큰 변화가 없는 듯 느껴지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곡이라서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곡을 들어보시면 마치 영산회상의 상령산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느낌이 드는데요. 상령산을 마치 씨앗 삼아 이 첫 곡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악기는 가야금, 대금, 단소, 훈, 피리, 생황, 해금, 양금, 편종과 편경의 편성으로 썼습니다. 기존의 명상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전자악기는 배제했고요. 전통음악의 음향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통악기로만 구성했습니다. 전체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장이 곡을 마칠 즈음에는 편종과 편경의 가장 단순한 선율로 장을 구분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작곡 노트에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둠 속으로 침잠한다.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하면 세상의 소리와 멀어진다. 명상음악이라서 이와 같은 노트를 남겼는데요. 작곡 노트에 적혀 있듯이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라예송 작곡의 국악 명상음악 상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앞서 들으신 첫 번째 곡과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상령사안의 느낌이 나도록 만든 첫 번째 곡 명에서 쓰인 여러 음악적 소재를 가져와서 두 곡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구상했습니다. 전체 5장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앞에 곡 명에서 쓰인 선율이 마치 씨앗처럼 활용돼서 이 곡 상에서 펼쳐집니다. 5장 중 1장은 앞에 곡 명과 깊은 관련을 두어 썼고요. 1장의 소스를 2장에서 쓰고 나머지 장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앞에 장의 자원을 활용해서 다음 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마지막 5장은 다시 1장과 담도록 곡을 썼습니다.

라해송 작곡 국악 명상 음악 상 1장부터 5장까지 들으셨는데요. 홍예진의 가야금, 고진호의 대금과 단소 훈, 배승빈의 피리와 생황, 이유경의 해금과 양금, 라해송의 양금 편종과 편경 연주, 그리고 연주자 모두가 함께 노래로 참여했습니다. 순수 국악기와 목소리만을 써서 작곡을 했는데요. 안정감을 주는 선율과 절제된 음형을 통해 듣는 행위 자체가 수행의 일부가 되도록 의도한 곡입니다. 명과 상의 두 곡으로 만들어서 음악을 듣는 이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연결 통로로 기능을 하는 명상을 위한 음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감상도 가능합니다.

자진아님의 농낙편을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임진옥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두거 녹수청산입니다. 녹수청산의 깊은 골, 우리 선조들은 물론이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런 곳은 훌륭한 명상의 공간이 되어주죠. 그런 공간이 있는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곡입니다.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려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계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두

사람이 오르지도 않고 산이 너무 높다고 한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오르고 또 올라보시오 하고 희망을 주는 노래이기도 하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메만 높다 하더라. 끝에 석자는 생략하고 노래하지 않죠. 평시조 태산이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초장이 58858, 중장도 58858박, 그리고 마지막 종장이 5858, 이렇게 다섯 박과 여덟 박의 조화로, 그리고 40석자에서 45자라고 하는 짧은 글자 수로 이와 같은 유려한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음악의 특별한 멋이 이런 느린 속도의 음악에서 발견되는데요. 이런 시조

무엇이 행복일까? 원하는 대로 돼야 행복일까? 아파트 평수만큼 행복이 커질까?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다.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것처럼. 이규초 작가의 시 행복 전문 읽어봤습니다. 다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해진다고 믿는 그런 세상이죠. 그렇지만 세상이 정한 그런 잣대와는 다른 기준으로 삶의 행복을 키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정한 성공의 기준 대신 내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워보는 거, 그거 꽤 괜찮은 행복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애 좀 혼내주세요 하는 부탁을 잊지 않았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하셨어요. 아 하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마 부모님들은 우리 애 좀 잘 혼내주세요. 이렇게 뭔가 사랑의 마음으로 선생님의 따끔한 회초리를 부탁하신 그런 거겠죠. 그때와 지금 뭐 둘 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그 사이에 어딘가에 균형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닉네임 기노읍 돌고래님 마음이 착잡하네요.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교사뿐 아니라 아이를 신뢰해달라는 말씀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래요. 사실 아이를 보면 물가에 내놓은 그런 어떡하지 막 이런 심정이지만 내 아이를 내가 안 믿어주면 어떡해요. 그리고 내 아이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도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 이건 정말 모두가 바라는 일이겠죠?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낯설게만 느껴졌던 시민사회를 청년활동가의 눈으로 쉽게 풀어낸 책, 활동가는 처음이라. 를 쓰신 이한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2010년 20살 시절에 시민사회에 발을 들이시고 지금까지 활동가로 일하고 계십니다. 주거, 청년, 사회적 경제, 노동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프리랜서 활동가신데 직접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주거권 관련된 활동들을 또 다양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한솔이라고 하고 직업으로 친다면 이제 공익활동가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주거권 활동하고 계신데 어디 살고 계세요?
1: 아, 사는 네. 곳은 네 사회주택에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책 제목은 활동가는 처음이라인데요. 제목에 어떤 마음을 담으신 거예요? 이거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 같아요.
1: 아, 네, 그렇죠. 네. 요 책은 그래도 목적이 나름 명확한 책이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과 관련된 입문서적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 네. 직군들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 공익활동과 관련된 활동가라는 직업은 예전엔 주로 약간 그냥 뭐 대학을 다니다가 선배들의 권유나 약간 이렇게 진입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보니까 네. 뭐 실질적으로 약간 입문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없었고 네. 또 이게 요즘 20대 직업을 찾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 약간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으로 뭐 어떻게 어떤 네. 일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쉽게 안내된 것들이 아직까지는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저 혼자 썼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을 좀 환대해 하고 싶어하는 여러 동료들이 같이 좀 마음을

0: 이가 되게 바빴던 기억이 나요. 이 책을 이제 왜 쓰셨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정말 써야겠구나라고 결심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1: 계기는 명확하기는 했습니다.
0: 네.
1: 뭐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계엄광장이 이제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0: 아, 그게
1: 그때
0: 가장 큰
1: 네.
0: 계기였군요.
1: 뭐 이게

0: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는 그냥 대학에서 어떤 민주화 운동이든 그런 약간 사회 부조리함들을 같이 배우고 실제로 거리 나가서 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 이어서 뭐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거나 약간 혹은 그냥 바로 시민단체 들어서 일하거나 약간 이런 어떤 대학에서부터 이 직업이 양성되고
1: 네네.
0: 진입하는 약간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1: 네. 네.

0: 흐름도 따라가야 하고 또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도 계속 그냥 내가 가르쳐준 어떤 하나의 지식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화라든가 또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 그게 있어야만 네. 이게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사실 가르쳐준다 하는 것도 일을 가르쳐준다기보다는 눈을 그걸
1: 그렇죠.
0: 볼 수
1: 네.
0: 있는
1: 소개 안내 같은 네. 거잖아요.
0: 눈을 가르쳐줘야 네. 되는 네. 그런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0: 최신의 경험이자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계엄광장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1: 네.
0: 하게 된 것 같아요.
1: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작가님의 목소리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중에 일부분 함께 네. 듣겠습니다.
0: 2024년 12월이 되었다.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역사가 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모인 광장은 시민들의 참여로 멋지게 수놓아졌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잘못된 국가 권력을 바로잡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던 시민사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 빠르게 조직 간 조직 내 연락체계가 가동되며 국회 앞을 지켜낸 노하우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고 1,000개가 넘는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연대체를 꾸리고 소통하는 문화가 있었으며 계엄 다음 날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활동가들이 있었다. 더 나아가 비단

시민분들이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막은 약간 한국사의 어떤 시민의식의 어떤 변화였고, 근데 이제 이게 개개인으로 그냥 참여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요거를 어쨌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기획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민단체, 시민사회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 어쨌든 그걸 보면서 더 느낀 거는 우리 사회는 시민분들이 많은 걸 바꿔주십니다. 다만 그렇다면 시민사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 시민분들이 앞서 나갈 때

0: 스스로 직업을 분류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드실 거예요.
1: 네.
0: 혹은 이제 좀 돈은 안 벌면서도 좀 이런 활동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참여하시는 자발적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도 스스로 약간 진짜 찐? 아니면 어째 풀타임 활동가들을 보면서, 아, 저런 분들이 활동가지 내가 나는 아닌가. 근데 사실 저는 다 공익 활동의 영역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어떤 애매한 어떤 직업으로서 진입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고민들이, 내적 갈등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또한 축으로는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어떤 상황적 차이긴 한데, 군부 독재 시절에 맞섰던 분들은 조금 더 무겁게 이 직업을
1: 그렇습니다.
0: 선택하시고 받아들이

11시 기자회견. 전날 야근을 한 덕에 오늘은 11시 기자회견 일정에 맞춰 출근했다. 우리 단체는 월급을 받는 활동가만 50여 명이 넘는 시민사회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다 보니 거의 모든 의제를 다루며 분야별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네, 오후 1시 기획실무.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더라도 오후에 실수는 없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팀의 메인 사업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오후 3시 팀장급 회의. 조직 규모가 크니 회의도 많다. 특히 팀장이 되고부터는 회의가 두 배로 늘어난 것 같다. 각 팀이 제각각 움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려면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 오후 5시 뉴스레터 발송. 활동의 성과를 내부에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후원회원들에게 최대한 읽기 쉬우면서도 풍성한 내용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번 달 뉴스레터 발송 담당이 바로 나다. 뉴스레터 발송. 활동의 성과를 내부에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후원회원들에게 최대한 읽기 쉬우면서도 풍성한 내용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번 달 뉴스레터 발송 담당이 바로 나다. 오후 7시 회원 교육 모임. 오늘 교육에는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컸던 강사를 초청했다. 물론 전체 강연 기획에도 완벽히 부합하는 분이다. 강연은 무사히 시작됐고 설문조사까지 마무리하니 하루가 끝난 듯하다. 아, 그러나 마지막 과제가 남았다. 아직 우리 조직의 회원이 아닌 수강생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일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뒤풀이에 함께 가는 것. 오늘 하루도 맥주 한 잔과 함께 끝난다.

0: 시민과 함께하는 거가 약간 출퇴근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그러니까. 많죠. 네.
1: 그리고 공익적인 일이라든가 시민들이 하는 우리가 시민에서 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퇴근이 없을 것 같은.
0: 그래도 해야죠. 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1: 그럼요. 네. 하셔야 됩니다. 네. 활동가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영역이 넓어지지 않았나요?
0: 그래도 10만 명은 넘었다라고 지금 추산은 되고 있습니다. 네. 직업적으로는.
1: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활동가 하려면 MBTI 중에 꼭 E가 외향성인 건가요?
0: 아, 그렇죠. 네.
1: 저는 이거 잘 모르는데 네. 외향적이어야만 네. 활동가를 할 수 있나요? 이런 물음이 있더라고요.
0: 네, 많이들 하는 질문들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뭐 집회에 올라가서 막
1: 그렇죠.
0: 말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막 사람들 모이면 네. 주도해서 막 사람들 네.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연대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네. 부침성이 좋아야 되나 외향적이어야 되나 이런 오해들은 많이 하시는데.
1: 네. 아까 그 그래도 뒤풀이에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0: 부담스러운 분들은 또 다른 약간 업무들을 나눠서 맡으면 오히려 효과적인 분업이 되니까.
1: 뉴스레터
0: 그렇죠.
1: 발송하고,
0: 네네네.
1: 네.
0: 그래서 꼭 외향적인, 아까처럼 약간 머리에 띠두르는 약간 그런 직무만 있는 것에 대한 또 편견이 있듯이 약간 좀 외향적이어야만 할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닌
1: 네.
0: 분들이 더 많아요,
1: 맞아요.
0: 제가 봤을 때는.
1: 오히려 차분하게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활동가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0: 그러게요. 이게
1: 되게
0: 제 사실
1: 어려운
0: 언어를
1: 질문이네요.
0: 만들려고 한 건데, 언어를 잘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아까 딱 말씀드린 딱그 단어인데, 시민들이 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구성해주는 기획자라는 문장을 제일 많이 쓰는 편이고, 사실 뭐 이게 제일 적합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1: 또 책에 보니까 활동가로 일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 기관이나 플랫폼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실제 그 활동가 하고 싶은 분들이 이 책을 활용하면

0: 작가님은 작가님 세대를 세월호 세대이자 탄핵 정국의 주축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맞죠?
1: 네. 좀 네.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0: 네네. 이 두 사건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관통하며 살아온 세대라는 게 우리 작가님 자신이나 동료분들, 맞죠?
1: 네. 좀 네.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0: 네네. 이 두 사건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관통하며 살아온 세대라는 게 우리 작가님 자신이나 동료분들에게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1: 어쨌든 산업화 세대, 뭐 민주화 운동 세대, 민주화 세대, 그리고 뭐

0: 한 정치 권력을 바꾸기까지 한 약간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까지를 이 세대가 어쨌든 이런 공통된 기억과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해냈던 거고, 뭐, 이게 저는 막 오해가 있을까봐, 뭐 엄청 그렇다고 해서 막 진보적이고, 특정 진보적인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기성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 변화와는 조금 다른 감성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좀 자신의 일상을 좀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변화들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들을 전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싶긴 하거든요. 이게 언어로는 잘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약간 이 세월호 세대부터 계엄정국까지를 좀 이어보는 작업들을 뭐 지금도 하고 해보고 싶긴 해요. 이게 어떻게, 어떤 감성, 이 공통된 감성에서 어떤 실천까지가 나오는지를 이런 것들을 좀잘 해석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책에도 담긴 한 겁니다.
1: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어느 나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수성을 가졌을 때 어떤 사건을 접하느냐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에서

전경옥의 노래, 김준범 외 여러분의 합창과 연주였습니다. 더불어 숲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가득 이 시간 채워드릴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정보라 작가의 저 지금 탑승합니다 중에서 일부분 나눌 텐데요. 저주토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작가가 4년 동안 세계 각국을 돌면서 한국 문학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점을 솔직 담백하게 적은 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곽동현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전해드리죠.

최종 후보 중에서는 처음 무대에 올라 낭독하게 되었다. 내 뒤에 네 팀이 더 있다는 생각에 나는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한국어 원작을 초고속으로 낭독했다. 내가 16배속으로 낭독한 데 비해서 안톤 선생님은 정상적인 속도로 미국 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낭독했다. 낭독을 마치고 나중에 자리로 돌아오자 다른 작가님들이 한국어가 원래 그렇게 빠른 언어냐며 놀랐다. 지금도 나는 외국에 출장을 갈 때마다 새로운 관점이나 국가 전체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아주 작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인상적인 순간들, 의미 있는 장면들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순간들이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조차도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세계의 일부이다.

언루프의 연주였어요. 갤럭시 감상하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정보라 작가의 저 지금 탑승합니다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정보라 작가는 2022년 소설집 저주토끼가 북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세계 각국의 문학 현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출장과 멀미를 아주 싫어하던 작가가 세계 곳곳을 누비며 마주친 뜻밖의 순간들과 문화적인 유대감을 특유의 솔직한 시선으로 담아낸 책이죠. 세계적인 문학상 무대에 서서도 다른 팀을 배려하느라 속사포처럼 낭독을 마쳤다는 대목에서는 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는데요. 드라마를 보다가 케이팝을 듣고 가사가 궁금해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한국 문학 책까지 읽게 된다는 이야기처럼 세상은 참 신기하게 이어져 있구나 싶었어요.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온기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오늘 하루도 알고 보면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톱니바퀴일 텐데요. 내가 보내는 소소한 일상 역시 세상과 맞물려 돌아가는 의미 있는 순간임을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도 유쾌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정보라 작가의 에세이 저 지금 탑승합니다와 함께 해봤어요. 아리랑의 세계화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음반 가운데 한 곡 전해드릴 텐데요. 꿈의 아리랑 만나보시죠. 조용필의 노래, 이한이의 가야금, 안수련의 해금, 장재효의 타악 연주예요.

음악 그룹 나무의 구음과 연주로 따그다다 전해드렸는데요. 악기의 소리를 연주와 함께 구음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마키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대전쟁인 기간토마키아에서 이름을 딴 곡인데요. 올림포스의 신들과 거인족이 우주의 패권을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처럼 우리의 음악이 곧 대중성이다라는 굳건한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음악을 통한 뜨거운 투쟁과 에너지를 담아 연주한 곡입니다. 판도라의 연주로 마키아 1부 끝곡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악기와 플루트라는 서로 다른 음색의 두 악기가 만나서 치밀하면서도 고난도의 연주 기량을 펼쳐냅니다. 이지영의 18연 가야금, 김희숙의 플루트 연주로 춤터 감상하실 텐데요. 16분여의 긴 호흡입니다.

가야금 줄 위에서 다채롭게 펼쳐지는 가락의 풀이. 줄풀이 제1번, 제1악장과 2악장. 감상하셨어요. 홍제동의 18연 가야금, 박환영의 장구반주였습니다. 오늘 토요일 한 장의 음반. 이번에 감상할 곡은 1989년 제21회 서울음악제 위촉작으로 발표된 줄풀이 제2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의 전통적인 매침과 풀림을 긴장과 이완, 혼돈과 질서라는 대립의 구조로 전개한 명곡인데요. 작곡가는 한국인에게 가슴 속 매침이란 그저 한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신명의 리듬을 통해 풀어지면서

가끔 박환영의 장구반주로 줄풀이 제2번 1악장과 2악장 감상해 보시죠. 10분여의 호흡이에요.

그가 남긴 음악적 유산은 오늘날 우리 국악이 지닌 현대적 지평을 넓히는 아주 든든한 자산이 되어주고 있죠. 내일 이 시간에는 단소와 18연금을 위한 기도, 18연금 독주곡 금파람, 그리고 백미로 꼽히는 국악 관현악곡 바람의 춤까지 그의 깊은 음악 세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이해식 국악 작곡집 바람과 춤터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해봤고요. 내일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로컬 푸드 매장 같은 데 가보면요. 변함없이 정겹게 써 붙여진 문구가 있죠. 바로 신토불인데요. 몸과 땅은 하나라는 뜻으로 내가 태어나 자란 땅에서 난 먹거리가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다는 의미죠. 원래는 농산물이나 음식에 주로 쓰이던 이 말이 요즘은 전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의 바람을 보면서 더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남의 것을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고유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낸 소리와 문학이 오히려 가장 독창적인 매력이 돼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우리다운 것이 곧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당당한 자부심. 내 안에 흐르는 우리 것의 멋과 흥을 마음껏 느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솔솔에 걸어요 듣고 왔습니다. 6186님께서 에리님 안녕하세요. 가을다운 날씨예요. 낮은 더워도 밤은 선선하네요. 곧 광주는 인방울 국악제 한대요. 구경 오세요. 아, 네, 저도

0: 스펙트럼이 다채로울 것 같은데 이 매력적인 제주 민요들 중에 어떤 곡을 주인공으로 택하셨을까요?
1: 네, 오늘 오디오랩 중흥의 실험곡으로 선택한 노래는 바로 유희요, 너영 나영인데요. 네. 제주 민요 중에 가장 대중적인 곡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계절감과도 딱 맞아 떨어져서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0: 아, 진짜 계절과 잘 어울리는 밝고 대중적인 곡입니다. 탁월한 네. 선택이네요. 네. 너영 나영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제주 방언으로 너하고 나하고라는 뜻을 가졌다고 해요. 아침에 오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오는 새는 님이 그리 온다. 이런 가사도 있는 걸 보면 남녀간의 풋풋한 네. 사랑 그리고 유쾌한 감정을 흥겹게 주고받는 그런 곡입니다.
0: 진짜 너영 나영.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0: 지도 돌고 돌아 시티팝이 유행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약간 힙한 느낌의 너영나영도 기대가 되는데 약간 몽환적인 비트 사운드를 만나면 또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 곡은 가사도 재미나이가 또 썼다고 그래요.
1: 네, 맞습니다.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그냥 원곡의 가사를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가사도 시티팝에 맞게 바꿔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나이가 이 장르 특유의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남녀 보컬의 달콤하게 주고받는 대화 이런 듀엣 구조로 짰고요. 원곡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다듬어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아침을 깨우는 저새는 배가 고파 운다지만 잠 못 든 내 맘은 네가 자꾸 그리워 우는 걸 이런 식으로 가사를 바꿔줬어요.
0: 너무 낭만적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보사노바 사랑가도 네. 이렇게 바꿔서 불렀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너무 좋았는데 또 정말 예쁜 문학 작품이 됐습니다. 시원한 제주 해안도로의 밤바람을 맞으며 듣는 80년대 시티팝 감성의 너영나영 어떤 세련된 낭만을 선사할지 두 번째 곡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0: 와, 너영 나영 시티팝 버전이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곡이 다 성공적인데요.
1: 오, 그런가요?
0: 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너하고 나하고라는 키워드, 대표적 네. 키워드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사랑스럽게 만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것도 너무 놀라운데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잠시 약간 국악은 카페 같은 곳에서 듣기가 참 어렵잖아요.
1: 그쵸,
0: 갑자기 국 세련된 카페인데 막 판소리 나오고 그러면 좀 어려운데 이런 곡이라면은 우리 국악도 머지않아서 세련된 카페에서 들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네. 세련된 무드를 듬뿍 풍겼는데 다음 곡은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진다고
1: 맞습니다.
0: 그래요?
1: 맞습니다. 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해안도로를 드라이브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눈부신 태양이 내리쬐는 낮의 해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만나볼 장르는 바로 트로피컬 감성이 가득한 어쿠스틱 칼립소입니다.
0: 칼립소요?
1: 네.
0: 이름만 들어도 벌써 야자수가 그려집니다. 이국적인데요?
1: 네, 맞습니다. 이 음악은 이 장르는 카리브해에

0: 아, 어쿠스틱 칼립소 버전의 너영나영 듣고 왔습니다. 정말 통통 튀는 스틸팬, 그리고 또그 콩가 같은 가죽 타기
1: 네.
0: 소리가 어우러지니까요. 진짜 카리브해 변으로 뛰어 들어가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춤추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도
1: 네.
0: 나네요.
1: 정말 마음도 좀 청량해지는 것 같아요. 전자음이 싹 빠진 순수 어쿠스틱 악기들의 울림이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0: 네네네.
1: 감정이 계속 살아났는데, 후반부에는 이 창법들이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알 수가 없긴 했습니다. 네.
0: 근데 뭐 제주 민요도 살짝 그런 면이 있긴
1: 오,
0: 하니까요.
1: 그렇네요. 또.
0: 맥락은 비슷한 것
1: 네,
0: 같은데
1: 맞아요.
0: 또 약간

0: 그게 어색하지가 않고 듣기가 좋아서 또 놀랐어요.
1: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 우리가 하고 있는 오디오랩 중흥이 추구하는 크로스오버 묘미인 것 같아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0: 네.
1: 예, 정말 막 맑고 경쾌한 이 칼립소 비트 위에 제주의 풋풋한 유유가 얹어지니까 지구 반대편에 섬나라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같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어서 재미있게 노는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0: 진짜 오늘 실험은 약간 기분 좋은 음악의 대향연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너형나형 하나를 가지고 하와이안 레게 여유로움부터 시티팝의 세련된 낭만, 그리고 순수한 어쿠스틱 칼립소까지

0: 맞힌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1: 힌트를 드리자면 사랑 노래입니다.
0: 아, 그렇죠.
1: 1번 너하고 나하고. 사랑인데 2번 오늘하고 내일.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301로 문자 주세요.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중앙 컬처 밴드 원의 너영 나영 들으면서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름 김현무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했다는 뜻이겠죠? 오늘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고도 마음 한편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너무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오늘의 아쉬움이 다음에는 분명 더 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나시길 바라면서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달에 똑바로 걷기 듣고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이 주인공 휴잭맨이 연기한 이 반엄의 성공 신화 서사와는 별개로 펼쳐지는 부수적인 그 서사의 주인공들이죠. 필립은 백인 상류층 출신의 극장업자로서 사회로부터 차별받는 앵과 깊이 사랑에 빠지는데요. 네. 이 19세기의 신분제와 또 인종차별의 벽을 넘어서는 어떤 감동적인 러브스토리를 이 두 사람이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회적 시선에 갇혀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건데 네. 이 영화는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건 파트 1, 파트 2죠. 파트 맞아요. 1이 이제 2021년에 이제 개봉이 됐고 파트 2는 2024년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요. 이 영화는 먼 미래를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라는 공간적 배경으로 모래 행성이라는 아라키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는데 네. 그곳에 있는 귀중한 자원인 스파이스를 둘러싼 가문들의 비극적 음모 속에서 주인공 폴이 이제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한 폴이라는 인물이 시련을 극복하면서 전사로서 거듭나는 거대한 여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젠데이아가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은요. 찬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아라키스 행성에 원주민이 있어요. 이 원주민인 프레멘 부족의 강인한

어떤 둔탁한 힘보다는 날렵하고 사나운 그런 생존 본능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먼지 가득한 부채색의 사막 풍경 속에서 이 젠데이아만의 카리스마 있는 신체 비율과 또 날카로운 눈빛이 정말 강렬한 아우라를 내뿜고 있죠. 이 영화 속에서. 네. 또 한국으로 치면

영화 위대한 쇼맨 OST 중에 키알라 세틀의 This is me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영화 관련 문제 드렸는데요. 0808님께 떡갈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은요. 성함과 주소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함춘호의 여러분의 연주로 막차 듣겠습니다.

혀가 무서운 흉기가 되기도 하니 우린 항상 혀를 놀리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신중해서 시기를 놓치면 소용없어지는 말들도 있죠.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해야 할 때, 할 수 있을 때 망설이느라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말들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을 때보다 밖으로 내뱉었을 때 진정한 의미를 발휘하는 이런 말들은 묵히지 말고 오늘도 아낌없이 말해야겠죠? 이 시간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 김수현의 소리 심청가 중 추월만정 대목으로 출발합니다.

망사대를 지어놓고 춘추로 재앙을 제

0: 많이 보내주세요. 풍미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0: 야야, 흙 뭐야? 아, 우리 조선 땅은 팔도강산인데 아, 어째 우리 미녀는 대등군이 됐다냐?
1: 아따, 우리 형님 복습을 겁나게 열심히 하셨소니 평안도랑 황해도 묶어서 서더미녀. 아, 저 함경도부터 강원도 경상도까지 싹 다 묶어서 동부미녀. 아, 그리고 우리 전라도랑 충청도 일부가 남도미녀. 아, 또 경기도랑 충청도 일부는 경기미녀. 아, 이렇게 토리가 같은 권역끼리 묶어놓은 게 아, 내등분이 됐지다. 헌디, 이 넷이 다가 아니어라. 아직 하나가 남았단겨.
0: 뭐셔? 아, 뭐가 또 남았단겨?
1: 아따, 저 바다 건너 제주도가 남았지라. 아, 제주에는 겁나 많은 미녀가 있어요. 아, 그걸 빼먹으면 안 되지라, 형님.
0: 오호라. 아이, 그럼 그 저번에 내가 갔던 그 제주 말이야. 아이, 그래. 그 제주 미녀는 아, 무슨 토리인지 알아보게. 얼른 그 저기 풍녀 사전 좀 딱 펼쳐놔봐라잉.
2: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흥보 씨가 잘 정리해준 것처럼 우리나라 미녀는 경기미녀, 서더미녀, 남도미녀, 동부미녀, 그리고 제주미녀까지 총 5권역으로 나왔습니다.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주 민요만의 특색이 없는 건 아닙니다. 노랫말에 쓰인 제주 사투리에서도 제주 민요만의 독특한 정서를 느끼실 수 있고요. 장구 같은 정식 악기 대신 물길러 다닐 때 쓰는 허벅을 두드리거나 물바가지 사투리에서도 제주 민요만의 독특한 정서를 느끼실 수 있고요. 장구 같은 정식 악기 대신 물길러 다닐 때 쓰는 허벅을 두드리거나 물바가지인 태왁을 물 위에 띄워놓고 장단을 맞추는 등 즉석 향토악기가 장단악기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제주 민요만의 이색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제주민요 강문희의 여러분의 소리 삼마둥둥 감상하셨습니다. 삼마둥둥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전해 내려오는 삼마둥둥 사랑가의 후렴구로요. 남녀 사랑을 알리는 민요였어요.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가야금의 최문진 1위 양치 줄풍류 중 뒷풍류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윤혜석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정답 태평가. 네, 딩동댕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0808님 정답 태평가. 가사처럼 짜증을 내면 뭐해요. 반성할 것은 고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견디다 보면

초단 꽃속 불정까지 얼큰 흐르다 넌 줄문 통영칠 대문

공단이요 심신구

달걀을 놓아 맨담을 치고

뭔가 대부 책상까지 놓여 있고 신전 서전 주역이며 입에

성창순의 소리, 흥보가중 박타령.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대금의 노부영, 청성 자진한 잎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요즘 과일 가게에 가면 반가운 과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달콤한 무화과인데요. 인류가 재배해온 가장 오래된 과일 중 하나라는 이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라는 이름의 뜻과 달리 실은 꽃을 가득 품고 있는 과일이란 사실 아시나요? 우리가 아는 열매의 껍질은 사실 꽃받침이고 그 안에 달콤한 붉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전부 꽃이라고 하네요. 무화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누구보다 풍성한 꽃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것, 겉모습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무화과처럼 판소리도 수백 년을 이어온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켜켜이 품고 있는 예술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과 함께 그 속깊은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지요. 2026년 9월 5일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할 첫 곡은 단가 대장부한입니다. 대장부한은 명승고적을 찾아 유람하고 여러 영웅 호걸들과 미인들을 만나서 논일다가 깨어보니 남가 일몽이더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장부 허랑하여 부귀공명을 하직하고 삼척동 일필녀로 승지강산 유람할제 이렇게 시작하는 대장부한을 오늘은 1931년 빅터 유성기 음반에 녹음된 이소향 명창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단가 대장부한 소리의 이소향입니다.

0: 추정되기도 합니다. 1905년에 태어난 이소양 명창은 어려서 가야금과 소리의 기초를 당시 경주 권번에 있던 강태홍 선생에게 배우면서 이름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함흥의 발룡권번에서 정남희에게 가야금 명창을 수학했고요. 서울에 온 이후 조선권번의 기적을 두고 김세준, 정원섭, 지용구, 한성준 등과 함께 활동한 명창이기도 합니다. 소리의 내공이 무척 탄탄함을 느낄 수 있었던 단가였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 가는데요. 추임새를 열심히 하면서 귀명창도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궁가 중 수궁 흥미 대목으로 저와 함께 진양조 장단에 맞추어 추임새를 해보시겠습니다. 별주부가 토끼의 산속 생활에 여덟 번의 죽을 위기가 있다고 전하자 토끼는 무색해하며 그럼 수궁 흥미는 어떠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별주부의 과장 섞인 수궁 자랑입니다. 우리 수궁 별천지라 이렇게 시작해서 근엄하게 화려한 수궁 풍경과 태평 성대를 노래한 후 적벽강의 소자첨, 채석강의 이태백, 진시황과 한무제도 이런 흥미를 알았으면 이 세상에 있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수궁가중 수궁흥미 소리의 조통달 북반주의 정화영입니다. 자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1: 우리 소공
0: 에이
1: 별천지라
0: 시고
1: 천양재간의 행의 최대고 만물체중의 신우체형이라.

한바우에터미에 여시란 놈이 난 예비와 여봐라 토끼야 와예 너 어디 가느냐 나 수궁 간다 너 수궁은 무엇으로 가느냐 너를 주 따로 표수로 간다 허허 자식 싫으신 놈 불쌍 다저 태공아 농어란 이름을 알자 무장만은 고인지르기를 도사 호비라고 여성이 노한다와 예산용계 아미우길 들어지오 임진로 같이 놀아 공원로 벗을 삼고

말이오. 아, 이 속을 어찌 알고 퇴선생을 띄워버리고 지가 따라가려고 하는 짓이 시방. 에이? 더군다나 내일 아침 김포수 날랜 종아를 꾸르르르르 다 엿보시오. 탕소리는 빼시오. 어쨌든 저놈 심술이 그렇게는 그렇습니다. 아, 근데 대관절 여기서 수국이 얼마나 돼요? 자라가 다시 구변을 내는 뒤 소공

양계 왕도가 보았고 이수부강대웅도 물랑따라 힘줄을 오고 한계도 재앙 쏙 또라는 한건장

똥아리를 김지상 밭도 딱 받고는 지 낯짝을 반찬도 막 떼작거리듯 떼작 하고 별주부가 딱 보더니 얼마나 부해가 나니. 에이 시래비 아들놈아 이놈아. 아이 아, 너 벼슬으로 가자는데 용당지 뒷줄 자체들 자체는 꼴 아니 꼽사실은 모르겠다.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을. 별주부가 물에 들어가서 동당동당 하고 놀며 아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죠. 자 대공 나는 가오. 여보시오. 별주부 그렇다고 내 안 갈 리가 있겠소. 좋은 수가 있어. 이름이 있기 하는 치라고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뒷발을 막 정글이 알지.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짐승 아닌가. 편지연 살과 같이 우르르르르르 달려들어 도끼 뒷발목을 꽉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 들어가니 도끼 기가 막혀. 아이고 이러면 염노하래요. 동네로 따로 와라요.

0: 황봉사의 남상일입니다.
1: 뺑덕이네.
2: 아우.
1: 뺑덕이네.
2: 예?
1: 나 이 고을 사또가 나 좀 보자고 해서 관가 좀 갔다 올라온 게.
2: 그래요.
1: 자네는 심앗바람 휘날리면서 뻘뻘거리고 돌아다니지 마.
2: 응.
1: 알았지?
2: 아우,
1: 집에 가만히 있어.
2: 예.
1: 어.

100원짜리가 생기고 100원짜리 요구하면 1000원짜리가 생기고 1000원짜리 요구하면 만원짜리가 생기고 만원짜리를 요구하면 억조만원이 생겨주게 도와주고

0: 겨울이구만.
1: 어이, 뺑겨. 손 좀 잠깐 줘봐.
0: 왜, 왜?
2: 이 안에 너 있다?
0: 어, 몰라, 몰라. 이 그지 같은 봉사. 아, 어, 몰라.
1: 그게 최선입니까?
0: 최선이야, 최선이요. 가만 있어봐. 어, 나 먼저 갈란게. 최선, 최선을 다해서 오도록 해.
2: 어서 가.
0: 나 가네, 나 가네.
2: 어서 가.
0: 몰라, 이 그지 같은 봉사. 아, 어, 몰라.
1: 그게 최선입니까?
0: 최선이야, 최선이요. 가만 있어봐. 나 먼저 갈란게. 최선, 최선을 다해서 오도록 해.
2: 어서 가.
0: 나 가네, 나 가네.
2: 어서 가.

0: 연극 심청전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뺑덕이네의 서정금, 신봉사에는 김학용, 황봉사는 남상일이었습니다.
1: 여보시오, 내 문자통궁 굴어나갑니다. 봄은 홍하니 홍하는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 홍하니. 출가하면 의인이오, 어동육서 좌포 우에 홍동백서요. 567 두루 승승이요. 135 대감이요. 명지 유적은 전라 간영 전주로다.
0: 판소리 토파보기.

당기긴 사랑 내전 같이 이긴 사랑 세월아 세월아 가지를 말아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판소리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가야금 병창 춘향가 중 사랑가였고요. 병창의 강정열, 장고의 이성근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토끼화상 그리는 대목 보내드리면서

소리도 어린한 늘씬 공댕이 말도 좌편 청산이오. 소생이 토끼 얼굴을 보러 오니 화상 하나만 그

0: 전하!
1: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이 9월 19일 토요일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아찔아찔 흔들흔들 줄타기, 얼씨구 판소리와 두둠칫 입드럼의 신선한 만남, 밝고 맑은 동요와 멋지고 역동적인 사자 호랑이춤, 그리고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판굿까지 꿀꿀했던 일상에 역대급 꿀잼을 더해보세요. 줄광대 남창동, 어릿광대 남상동 형제, 소리꾼 이신예, 퍼커셔니스트 정준원, 대전 MBC 소년소녀 합창단과 연희점 추리가 함께합니다. 방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점고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박학다식 GMC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용모출 종음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 요즘 판소리에서는 응원하고 싶은 기특한 공연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악신동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9살 최희정 어린이가 준비 중인 창현지단 최희정의 미산째 흥보가 무대입니다. 최희정 어린이는 어린 시절 국악을 전공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리 소리를 접하고 그 멋에 푹 빠져 만 4살 때부터 유태평양 씨에게 흥보가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년 전에 이미 흥보가 전바탕 공부를 마쳤다고 하네요. 박초월에서 조통달, 유태평양, 최희정으로 이어지는 이 미산째 흥보가의 계보를 당차게 이어가고 있는 기특한 어린이 소리꾼이죠. 그동안의 공부를 발판 삼아 다음 주 화요일인 9월 8일 대구의 봉산문화회관

지금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완창 무대에 도전하게 된 건데요. 요즘 공연을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습에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특한 최희정 어린이의 소리 한 대목 미리 만나보실까요? 제247회

0: 지구!
1: 이번에는 창작 판소리 한 곡 보내드립니다. 정철호 신작 판소리 작품 중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열사가 시리즈 중 한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민속학자였던 심우성 선생이 작사를 하고 당대 최고의 명창 명인들이 참여한 곡입니다. 동학 농민혁명 당시의 상황을 다룬 내용으로 우리 민족의 위기 속에 분연히 나섰던 의병들의 삶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박동진 명창이 또 후반부에는 안양년 명창이 애끓는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사가 녹두장군 전봉준 보내드립니다. 작곡의 정철호, 작사에는 심우성, 소리에 박동진, 안양년, 북반주에는 김득수, 가야금 서공철, 아쟁의 서용석, 대금의 정철수, 검은고의 임동식입니다.

0: 작사의 심우성, 소리의 박동진, 안양연이었고요. 연주에는 북반주의 김득수, 가야금의 서공철, 아쟁의 서용석, 대금의 정철수, 검은고의 임동식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지명인입니다. 얼씨구!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서공철, 아쟁의 서용석, 대금의 정철수, 검은고의 임동식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지명인입니다. 얼씨구!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15번째 시간입니다. 강산제 심청가는 서편제의 시조로 불렸던 박유전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재근, 정응민, 정권진으로 내려온 소리로 정권진 명창은 정씨 가문의 소리를 이어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 적벽가를 전승했습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심청가 음원은 1970년대 초에 녹음된 것입니다.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안씨 맹인이 꿈을 해몽하는 대목부터 신봉사가 눈뜨는 대목까지 띄워드립니다. 소리의 정권진, 복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2: 어쩌나 재발이지 마옵소서. 신봉사 속으로는 좋으나 어디 그럴 수가 있어.

노신은아 내가 정녕 죽은 유를 아옵시고 애통하시다 이 세상을 떠나셨나 부처님의

되셨나 어찌 이리 못 오신고 아이고 이럴 어쩔 거나 이럴 장차 어찌 이럴 거나 자기

일러낼지 효선이 출천하 애비 눈을 띄운다고 15세 때 남경장사 선인들 거 삼백성의 몸이 발려 임당수 재속으로 죽은 지가 3년이요 눈도 뜨리를 못하고 몸이 발려 임당수 재속으로 죽은 지가 3년이요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으시니 자식 팔아먹은 놈을 살려주었을 때지 또 당에 목숨을 끊어 이때 의심하고가 이 말을 다 듣고 있을 이치가 있으리오마는 소리를 허진 일이 늦게 되었겠다. 시망우기가 맡겨 사노 주름을 거쳐버리고 보신발 우르르르르 부치는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동사 깜짝 놀래 아니 누가 날 다리 아버지요? 에이 나 뭐 아버지라니

0: 삼자 사월 초파이랑 꿈속어 포드놀원 분명한 내 딸이라 잃었던 딸을 다시 만났으니 내가 죽어 수궁을 들어왔나 내가 죽어서 왕처를 받느냐 이것이 꿈인거나 이것 생시냐 물과 생시 운명을 모두 얻었네 나도 어제까지 맹인으로 집행일을 짓고 나서면은 어디로 갈 줄을 알았느냐 올 줄을 알았느냐 세상 운별 못했더니 이제 나도 눈을 또 천지 만물을 다시 보게 되니 집행이 너도 고생 많이 하였다 이제 너도 너 갈 대로 잘 가거라 푸르르르르 되던 지명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기와자 찾아와자 졸씨구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15번째 시간으로 안시맹인의 꿈 해몽부터 신봉사 눈뜨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정권진, 복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정권진 명창과 이정업 명고가 빚어내는 강산제 심청가 내일 마지막 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0: 해야 합니다. 거리낌 없이 거짓 종결 버튼을 누른 그들의 직무를 즉시 박탈하고 영원히 파직하며 백성 앞에 사죄토록 할 것이며 다시는 허술한 시스템 때문에 귀중한 생명이 삭제되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이 법정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는 바입니다.
1: 이리 한참 시합이 구시월 똥호박 무르익듯이 물씬 물씬 무르익어 가는데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나라 망신시키는 오적을 잡아들여라 상같은 어명이 쾅 청천하늘에 날벼락 치듯 쾅쾅쾅 연거푸 떨어져 내려 쏟아져 퍼부서 싸니 예 당장에 잡아 대령하겠나이다 대답하고 물러선다 포도대장 물러선다

게 없습니다. 이리 반짝 저리 쥐고 위로 들고 아래로 따다.

식초까지 퍼부어도 싸가지 없이 쏙쏙 기어나오는 건 아지랑 깨로! 이 한마디뿐이 컸다. 포도대장 할 수 없어 괴수놈을 살살 꼬실른다. 저것 봐라. 오적은 무엇이며 어디 있나? 말만 하면 네 목숨은 살려주마. 괴수놈 이 말 듣고 옳다구나 대답을 하는데, 오적이라 하는 것은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는 다섯 짐승인데, 지방 동빙고동에서 도둑 시합 열고 있어. 허허, 거기서 많이 듣던 이름이다. 정녕 그게 짐승이냐? 아, 그라문이라. 짐승도 아주 흉악한 짐승이지라. 옳다, 좋다, 내 새끼야. 아, 그 말을 진작하지. 포도대장 하도 좋아. 제 무릎을 탁 치는데 어떻게 우악스럽게 쳐버렸던지 무릎 펴가 파싹

0: 술한 놈 앞세우고 포도대장 출동한다. 헤드라이트 왕눈가를 미친 듯이 부릅뜨고 백주 대로상을 질풍같이 내놨는다. 부릉 부릉 부릉 찍찍 비켜라 비켜서라 안 비키면 오적이다. 부릉 부릉 부릉 찍찍 우당우당 우다당 쿵쾅 남산을 홀랑 넘어 한강물 바라보니 동빙고동 예로구나. 포도대장 급한 마음 시합장에 뛰어들어 대갈릴소. 이놈들 오적은 듣거라. 너희 한갓 비천한 축생의 몸으로 방자하게 백성의 고열 빨아 추지용님 가소롭다. 대영무도 국위 손상 백성 원성 분분함에 어명으로 체포하니 오라를 받으셨다.
1: 판소리 오적 중 포도대장이 애꿎은 꾀수만 닥달하는 대목과 포도대장 출도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임진택, 북반주에는 이규호였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채 한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이 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의 서인아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창원시 가곡전수관 영성원에서 열린 2026년

긴 노래에는 중거, 평거, 두거, 반역 등이 있습니다. 긴 노래는 여류가객, 즉 가기들이 이 곡들을 지칭하여 부르던 말입니다. 중거는 중간 부분을 높은 음역으로 들어부르고 평거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음으로 시작하고 두거는 첫머리를 높게 질러내서 부릅니다. 반협은 반우반계, 즉 반은 우조, 반은 계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대협 계열의 곡은 느리죠. 곡이 느려서 음악이 길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느린 곡이 이삭대협으로 10분가량 됩니다. 대략 1분에 20박을 노래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20bpm입니다. 서양음악의 라르고가 40에서 60bpm이니까 이삭대협은 정말 느린 곡입니다. 느리면 지루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 이삭대협, 특히 여창가곡 이삭대협 계열의 곡은 가곡의 백미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음악을 다 듣고 함께 생각해. 실제 이삭대협, 특히 여창가곡 이삭대협 계열의 곡은 가곡의 백미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음악을 다 듣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곡은 다섯 장으로 구성됩니다. 기악만 연주하는 대여음에 이어 초장부터 3장까지 노래하고 또다시 기악만 연주하는 중여음을 거쳐 4장과 5장을 이어 부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여음을 연주하는 동안 연주자들이 등퇴장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해서 10곡의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방송 시간 관계상 우조 이삭대협부터 중거, 평거, 두거, 반우반계, 반협까지 듣겠습니다. 첫 곡은 우조 이삭대협 버드른입니다. 버드른이라는 노랫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버드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삭대협 선율에 다른 시조시를 얹어 부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요즘 가장 대표적입니다.

부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받침이라는 곡을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 대받침이라는 곡은 보통의 가곡과는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전주격인 대음이 없이 노래도 초두를 하질 않습니다. 거기를 거문고가 일곱 박을 딱 짚으면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가곡 한바탕을 부르는 가장 마지막 곡이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대받침, 한자로 가필주대라고 부르는 곡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부르는 곡인 이려도 태평성대라는 곡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대받침은 여창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부르는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창 아홉 곡과 남녀창 한 곡, 이렇게 열 곡을 중간에 끊임없이 끝까지 계속 연달아서 감상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한번 시간을 재어 보니까 1시간 반이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예능보유자 조순자회 여러분의 노래와 국악연주단 정음의 반주로 여창가곡 긴 노래 감상하셨습니다. 우조이삭대협 버드르는 조순자, 이승은 신윤주, 우조중거 청조야는 이정희, 이유나, 김참희, 우조평거 일소는 조순자, 이경원, 권민영, 김동영, 신종숙, 우조두거 일각이는 신수경, 이가은, 백지원, 반엽 남아연은 조순자, 이유나, 김참희의 노래, 이인민의 검은고, 서은주의 가야금, 박태영의 피리, 김동현의 대금, 이민영의 해금, 정동주의 장구였습니다. 여창가곡 긴 노래를 들으면서 느린 호흡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여창가곡은 남창가곡과 달리 높은 음으로 올라가면 속목을 쓰는데 느린 곡에서 그 속소리가 더욱 섬세하게 들리죠. 또한 흘러내리고 해금, 정동주의 장구였습니다. 여창가곡 긴 노래를 들으면서 느린 호흡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여창가곡은 남창가곡과 달리 높은 음으로 올라가면 속목을 쓰는데 느린 곡에서 그 속소리가 더욱 섬세하게 들리죠. 또한 흘러내리고 밀어올리고 구르고 흔드는 식임새라고 하는 식임의 멋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조곡을 중심으로 들으셨는데요. 19세기 후반에 가집인 가곡 원류에 가곡의 우조는 맑고 깨끗하고 장하고 씩씩한 느낌을 준다고 했습니다. 기계와 힘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노래도 맑고 깨끗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조순자는 큰 스승으로 이주환, 이난양, 홍원기를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이었던 이난양에게 가곡을 공부하면서 여창가곡 본래의 여성성을 크게 인식했다고 합니다. 국악학의 태도로 꼽히는 만당 이희구 박사는 늘 조순자 명인의 소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창가곡은 은쟁반의 옷구슬이 구르는 소리를 내야 하는데 조순자 명인은 그 목을 타고났다고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가곡을 부르면서 이를 깊이 연구하고 가르쳐온 조순자는 국립국악원 구술체록 총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노래를 가르칠 때 우조이삭대협 버드름부터 시작합니다. 느린 흐림의 곡자임과 숨쉬기, 발음하기, 발성하기를 익히면 그 다음 전개되는 곡들의 이해가 용이하거든요. 식임은 힘의 이동이에요. 어떤 음에서 어떤 음으로 진행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르치죠. 흘러내리고 치켜올리고

우리 자연을 닮은 가곡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올곧게 전수하는 현장에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FM 국악당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의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2026 국가무형유산 가곡 공개행사 긴 노래 한바탕 중 계면조 곡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인화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엇이 행복일까? 원하는 대로 돼야 행복일까? 아파트 평수만큼 행복이 커질까?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다.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것처럼. 이규초 작가의 시 행복 전문 읽어봤습니다. 다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해진다고 믿는 그런 세상이죠. 그렇지만 세상이 정한 그런 잣대와는 다른 기준으로 삶의 행복을 키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정한 성공의 기준 대신 내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워보는 거, 그거 꽤 괜찮은 행복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쉽게 풀어낸 책 활동가는 처음이라 를 쓰신 이한솔 작가 오늘 모시려고 해요. 어떤 얘기 나눌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뒷자리 1014 쓰시는 분, 오늘따라 딸이랑 함께 음악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마 부모님들은 우리 애 좀 잘 혼내주세요. 이렇게 뭔가 사랑의 마음으로 선생님의 따끔한 회초리를 부탁하신 그런 거겠죠. 그때와 지금 뭐둘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그 사이에 어딘가에 균형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닉네임 기노

또 저희 방송 여기저기 나눠주시면서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같이 노력해보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끝번호 1014 쓰시는 분 청하신 곡 준비했거든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따님이랑 둘이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낯설게만 느껴졌던 시민사회를 청년활동가의 눈으로 쉽게 풀어낸 책, 활동가는 처음이라. 를 쓰신 이한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2010년 20살 시절에 시민사회에 발을 들이시고 지금까지 활동가로 일하고 계십니다. 주거, 청년, 사회적 경제, 노동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프리랜서 활동가신데 직접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주거권 관련된 활동들을 또 다양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한솔이라고 하고 직업으로 친다면 이제 공익

0: 하고 흔히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조금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국악 공연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공연을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무대를 설치하시는 분들과 뭐 대금을 부시고 뭐 가야금을 연주하시는 분은 사실 직군이 다른데 어쨌든 국악 공연을 준비하는 하나의 어떤 분야에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처럼 시민사회도 가장 쉽게는 그냥 그 광장에서 시위 이제 머리에 띠두르고 시위하는 분들을 연상하는 직업으로서는 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일정 정도 그런 직군도 직무도 분명히 있고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함과 동시에 하지만 그렇게 이제 TV에서 보이지 않는 미디어에서 보이지 않는 다양한 직무들이 있고 누구나 조금 더 쉽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업계다 약간 이런 거를 좀 담고 싶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이게 그러니까 공익활동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0: 네.
1: 넓어서 사람들이 이것도 공익활동인가 또는 어떤 게 공익활동인가 이런 것도 잘
0: 네.
1: 모르시고 사실 어떤 측면으로는 저랑 되게 비슷하대요. 저는 성우인데 성우도 사람들이 그러면 성우는 뭘 하는 거야? 예전에는
0: 네.
1: 요즘에는 이제 좀
0: 네.
1: 많이들 아시는데 전에는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셨고 그러면 저희도 하는 일이 너무 여러 가지라 그거 설명해드리기가 되게 바빴던 기억이 나요. 이 책을 이제 왜 쓰셨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정말 써야겠구나라고 결심한 어떤 계기.

0: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한국 사회의 좀 역사적 흐름과 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 민주화 운동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민주화도 이루었잖아요. 그 시절에 이제 대학을 다녔거나 대학생들을 근처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는 그냥 대학에서 어떤 민주화 운동이든 그런 약간 사회 부조리함들을 같이 배우고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 이어서 뭐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거나 약간 혹은 그냥 바로 시민단체 들어서 일하거나 약간 이런 어떤 대학에서부터 이 직업이 양성되고
1: 네네.
0: 진입하는 약간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다.
1: 네.
0: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1: 네.
0: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직업으로서. 그냥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약간 정식으로 공채를 보고 막 인터뷰라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1: 네. 네.
0: 그냥 학교 다니면서 시작하게 된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한 그 활동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이어지는 어떤 흐름이 있었다면, 근데 제가 진입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을 때였죠. 어쨌든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저도 약간 그게 그렇지 않게 들어갔었고,
1: 벌써 지금 30대 중반이 되셔서 20살에 시작하셔가지고.
0: 한 10년 넘게 했죠.
1: 네네.
0: 그리고 지금 20대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라는 곳에 사회적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전과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진입하는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지금 친구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무슨 고민이 있었고 이거를 이전 세대 주로 이제 글을 쓰시던 분들이 시민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1: 네,
0: 진입도
1: 설명할 수가 없죠.
0: 다르고
1: 네.
0: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다르고 또 지금 미디어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 네.
0: 사람들한테 캠페인을 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고 뭐 혹은 노동자로서 인식도 다르다라고 뭐이 책에도
1: 그렇죠.
0: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좀 다른데
1: 네.
0: 어쨌든 그거를 또 조금 더 새로운 좀 주니어 그 층위의 저연차들의 어떤 시선과 관점에서 이것들을 분석하고 정리한 거와 가장 큰 차이지 않을까라고
1: 아,
0: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그게 시대마다.

0: 또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 그게 있어야만 네. 이게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사실 가르쳐준다 하는 것도 일을 가르쳐준다기보다는 눈을 그걸
1: 그렇죠.
0: 볼 수
1: 네.
0: 있는
1: 소개 눈. 안내 같은 네. 거죠. 네.
0: 눈을 가르쳐줘야 되는 네. 그런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책에 들어가며 파트에 보면 계엄정국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왜 이 이야기로 책을 열게 되셨어요? 물론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1: 아무래도 그 아주 냉정하게는 이거는 이제 약간 공식적인 통계들에서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비영리 조직 혹은 시민단체 시민사회 넓게는 이런 분야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게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더 세상이 각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돈이나 약간 수익이나 수입이나

0: 사건뿐만 아니라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대안을 차근차근 쌓아오며 광장에 울려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할 수 있는 오랜 현장의 시간이 있었다. 과거를 청산하는 탄핵의 시간은 시민과 시민사회 최고의 호흡 속에 내란 정권의 평화적 종식이라는 세계사에 내놓을 만한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증명하며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광장에 모인 이유는 단지 잘못된 정치인 한 명을 몰아내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았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야 할 때다.
1: 네.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쉬운 경험이 아니잖아요.
0: 네, 그때 너무 힘들었죠.
1: 이런 경험은 뭐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내가 어느 나이에 이런 것과 이런 경험과 맞닥뜨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네네. 중요한 네,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작가님 세대가 아주 중요한 나이에 이 경험을 만나게 된 이날 어디 계셨어요? 12월 3일 날.
0: 그 좀 이렇게 그 동료들하고도 이거 되게 농담처럼 네. 얘기하는데 제가 네. 그 여의도와는 꽤 먼 데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어쨌든 그 처음에는 뭐 발생한지도 몰랐고 네. 근데 막 집중하다가 네. 보니까 막 이미 막 난리가 나 있고 네. 뭐 동료분들은 이미 여의도에 가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꽤 빨리 국회에서는 그 군인들 진입한 것들은 사안이 정리가 꽤 빨리 됐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오히려
1: 우리 작가님 새벽에 막 이동하시고
0: 네, 이동하다가 중간에 어쨌든 그냥 그 좀 대기를 하고 있었고 네. 이게 상황을 봐서 네. 다시 모일지 말지를 좀 서로 막 소통을 방에서 했었거든요.
1: 네.
0: 네. 뭐 그래서 사실 제가 그날 거기 앞에 가진 않았고 이동하다가 대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1: 네.
0: 사실 뭐 꼭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더 저는 저한테 흥미로웠던 거는 어쨌든 저한테도 조언을 주신 분들이 있었고 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뭐 활동가님께서는 경험이 저보다 훨씬 많은 경력이 그냥 반드시 올 필요는 없는데 그 청년 시민사회 단체들을 좀 빨리 모아달라 약간 이런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대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동하다가 네. 대기해서 카페에 늦게까지 하는 네, 어때 카페 들어가서
1: 네.
0: 그때 연이 닿을 수 있는 청년 단체들을 모아서 다음 날 아침 6시에 온라인 회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집회 준비 대응을 하거든요. 약간
1: 네.
0: 그러니까 요지는 그 이건 사실 시민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 여의도 앞에는 수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직접 모셔가지고 막은 네. 약간 한국사의 어떤 시민 의식의 어떤 변화였고 근데 이제 이게 개개인으로 그냥 참여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1: 네.
0: 요거를 어쨌든 조금 더 체계적으로
1: 네.
0: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기획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거를 이제 시민단체 시민사회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 네.
0: 전 어쨌든 그걸 보면서 더 느낀 거는 우리 사회는 시민분들이 많은 걸 바꿔주십니다. 다만
1: 네, 네.
0: 그렇다면 시민사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 시민분들이 앞서 나갈 때 그것들을 잘 다듬고 정돈하고 그 시민분들의 정말 소중한 목소리가
1: 네.
0: 잘 울려 퍼질 수 있게
1: 네.
0: 서포트하면서 기획하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스피커도 돼드려야 되고.
0: 그렇죠. 네. 할 게 너무
1: 네,
0: 많거든요.
1: 너무 많습니다.
0: 제가 막 그날 멈춰서 다음날 아침 6시 회의 준비를 했듯이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더 경험하다 보니까
1: 네.
0: 어쨌든 계엄광장이나 되게 큰 사건 안에서의 분업과 역할과 이런 것들을 더 넓은 시야로 저도 볼 수 있는
1: 네.
0: 좀 계기가 되긴 했어요. 저도 많이 성장했던 것 같고 그 시간들 물론 힘들었지만
1: 네,
0: 그때는
1: 네. 네. 근데 어떠셨어요? 이제 많은 어르신들은 뭐야? 전쟁이야?
0: 네.
1: 그러셨어요.
0: 네.
1: 다들 딱 처음에 맨 처음에 뭐가 떠오르시던가요?
0: 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1: 네.
0: 이 분야에 오래 일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1: 네네.
0: 이게 그런 약간 전쟁에 의해서 터진 계엄령이 아니란 건 그렇죠, 꽤 빨리 그렇죠. 정보를 그렇죠. 거의 바로 왜냐면 저는 조금 심지어 늦게 확인을 했으니까 정보를 사실 저는 놀라진 않고 약간 그러니까 계속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0: 계속 상의하고 뭐 저도 사실 처음 겪는 일이니까 예전에 계엄령을 겪었다는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약간
1: 네.
0: 좀 이제 저는 오히려 약간
1: 그러셨군요.
0: 그런 당황스러움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회사들은 비상 연락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비상 연락망이 쫙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6시 회의를 준비하셨어요?
0: 이 넓게는 시민사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1: 네. 그 안에 작은
0: 그 안에
1: 조직들.
0: 이제 청년 분야도 있고 뭐 여성 분야도 있고 기후도 있고 약간 근데 이제 청년 분야에 저도 이제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좀더 어렸으니까 이제 어쨌든 청년 활동가로서 청년 단체의 네트워크의 일원이었고 그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가 약간 사안이 터지니까 이제 좀확할수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비상 연락망 정도의 수준으로 분야별로 있는데 그때 그게 각자가 작동된 거죠. 이제 각 분야별로.
1: 아니, 근데 그게 요즘에는 왜 개인 번호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소셜 미디어로 그게 연락이 갔나요?
0: 근데 이제 그 시민들과

0: 또 사실은 이걸 완전 약간 지금 약간 개인화된 사회에서의 상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하는데, 생각보다 이래저래 뭐 그게 어떤 활동의 어떤 그동안의 활동에 누적된 어떤 연결망이든 약간 이 연대 경험들이 서로 꽤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안이 터졌을 때.
1: 여기 책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활동가들이 스스로 제가 근데 활동이 중요한 사안들에서 힘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약간 왜그 일이 끝나고 나면 지금은 내가 활동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0: 많으신데 이분들도 스스로 약간 진짜 찐 아니면 어째 풀타임 활동가들을 보면서 아 저런 분들이 활동가지 내가 나는 아닌가. 근데 사실 저는 다 공익 활동의 영역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어떤 애매한 어떤 직업으로서 진입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고민들이 내적 갈등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또한 축으로는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어떤 상황적 차이긴 한데 군부 독재 시절에 맞섰던 분들은 조금 더 무겁게 이 직업을
1: 그렇습니다.
0: 선택하시고 받아들이는

0: 진중할 때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즐겁게 바꾸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 직업을 받아들이는 무게감의 차이가 나면서 저연차 분들, 아, 저런 경우만 활동가인가? 라고 약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아,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약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거였죠.
1: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총칼을 들고 감옥도 가고 뭐 그래야
0: 네네네.
1: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네.
1: 그렇지만 아니야. 음악을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어. 음악을 한곡 듣겠습니다. 오수아의 소금, 데이 바이 데이 듣겠습니다.

0: 오후 3시 팀장급 회의. 조직 규모가 크니 회의도 많다. 특히 팀장이 되고부터는 회의가 두 배로 늘어난 것 같다. 각 팀이 제각각 움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려면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 오후 5시 뉴스레터 발송. 활동의 성과를 내부에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후원 회원들에게 최대한 읽기 쉬우면서도 풍성한 내용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번 달 뉴스레터 발송 담당이 바로 나다. 오후 7시 회원 교육 모임. 오늘 교육에는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컸던 강사를 초청했다. 물론 전체 강연 기획에도 완벽히 부합하는 분이다. 강연은 무사히 시작됐고 설문조사까지 마무리하니 하루가 끝난 듯하다. 아, 그러나 마지막 과제가 남았다. 아직 우리 조직의 회원이 아닌 수강생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일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뒤풀이에 함께 가는 것. 오늘 하루도 맥주 한 잔. 물론 전체 강연 기획에도 완벽히 부합하는 분이다. 강연은 무사히 시작됐고 설문조사까지 마무리하니 하루가 끝난 듯하다. 아, 그러나 마지막 과제가 남았다. 아직 우리 조직의 회원이 아닌 수강생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일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뒤풀이에 함께 가는 것. 오늘 하루도 맥주 한 잔과 함께 끝난다.
1: 네, 하루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하루가 되게 바쁘고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풀타임으로 어디에 딱 취직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24시간이 근무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2: 네. 근데 또

0: 시민들이 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구성해주는 기획자라는 문장을 제일 많이 쓰는 편이고, 사실 뭐, 이게 제일 적합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1: 또 책에 보니까 활동가로 일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 기관이나 플랫폼을 소개해 주셨어요.

0: 주신다면 어떤 기관이 있고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1: 아, 네. 이게 근데 되게 짧은 부분이고,
0: 네.
1: 어쨌든, 뭐, 책에 소개된 내용들은 뭐,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약간 지자체별로 조금씩 있고, 네.
0: 있다.
1: 혹은 뭐, 어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같이 이제 전체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연결된 조직도 있고,
0: 네.
1: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안내기는 한데, 또 이게 거기서도 적었는데 오해가 될수 있는 거는 이게 모든 정보들을 포괄하는 플랫폼은 아니라서, 그래서 그건 저희 과제기도 한데, 어쨌든 결국은 일단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그냥 쭉 직업 전에 이것저것 참여를 해보면서, 아, 이런 내가 지향하는 바와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찾고 정보를 꾸준히 받으면서 진입하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리긴 하고, 근데 일단 뭐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니까 이 플랫폼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0: 저 동의해요. 이게 마치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산이 좋다 그러면 등산복 사고 뭐 등산에 관해서 정보를 빠삭하게 꿰어야만 등산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맨몸에 청바지로 등산을 한번 해보면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모으고 나에게 맞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작가님 세대를 세월호 세대이자 탄핵 전국의 주축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맞죠?
1: 네, 좀
0: 네.
1: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0: 네네. 이두 사건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두 사건을 관통하며 살아온 세대라는 게

0: 친형이 이제 그 TVN에서 방송 문제를 지적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어쨌든 이한비 PD님이시니까 그런 어떤 죽음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월호 사건부터 뭐 저희 형의 사건 그리고 뭐 이런 이어서 뭐 어쨌든 저의 이제 친형이 이제 그 TVN에서 방송 문제를 지적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어쨌든 이한비 PD님이시니까 그런 어떤 죽음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월호 사건부터 뭐 저희 형의 사건 그리고 뭐 이런 이어서 뭐 김용균 씨 약간 이런 어떤 지금 세대들이 오히려 죽음 을 어떻게 기억하고 혹은 그걸 통해서 세상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먹게 된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이었죠. 저희한테 제일 관통했던 거 저희 비슷한 또래였으니까. 그리고 이게 제대로 분출됐던 건 어쨌든 계엄 전국에서의
1: 그렇죠.
0: 그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부조리한 정치 권력을 바꾸기까지 한 약간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까지를 이 세대가 어쨌든 이런 공통된 기억과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해냈던 거고, 뭐, 이게 저는 막 오해가 있을까봐, 뭐 엄청 그렇다고 해서 뭐 진보적이고, 특정 진보적인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기성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 변화와는 조금 다른 감성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좀 자신의 일상을 좀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변화들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들을 전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싶긴 하거든요. 이게 언어로는 잘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약간 이 세월호 세대부터 계엄정국까지를 좀 이어보는 작업들을 뭐 지금도 하고 해보고 싶긴 해요. 이게 어떻게, 어떤 감성, 이 공통된 감성에서 어떤 실천까지가 나오는지를 이런 것들을 좀잘 해석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책에도 담긴 한 겁니다.
1: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어느 나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수성을 가졌을 때 어떤 사건을 접하느냐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일 거고요. 우리 작가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또는 이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0: 사실 지금 뭐 국제 정세도 너무 어렵고 전쟁은 뭐 멈추지 않고 저는 막그 이게 어떤 정치자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옛날 이제 선배분들은 또막 엄청 막 유물론적인 사고로 막 역사는 발전할 거라고 뭐 저는 막 그렇게까지 막 낙관적인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좀 아직까지 희망을 모두

0: 맞습니다.
1: 아,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듣고 활동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도 뿌듯하고 앞으로 이제 관심이 생겨서 걸으려고 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활동가는 처음이라를 쓰신 이한솔 작가님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관심이 생겨서 걸으려고 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활동가는 처음이라를 쓰신 이한솔 작가님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영렬 그대의 날개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청년의 오늘을 살피고 청년의 내일을 같이 그리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주청년센터의 김태진 센터장 모실게요. 활동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거창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회와 함께 걷는 일,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망사대를 지어놓고 춘추로 제양을제 도하동 사람들도 침소저 효행에 대를 지어놓고 춘추로 제양을제 도하동 사람들도

김수현의 소리, 심청가중 추월만정 대목 함께 들으면서 9월정 대목 함께 들으면서 9월 5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강효주의 소리, 경기작가, 출인가 감상하셨습니다. 0808님의 신청곡 어떠셨나요? 풋고추 절이김치. 재미있는 가사가 많이 들어있었죠? 애천장님들 사연 덕분에 재미있는 출인가 감상하셨습니다. 0808님의 신청곡 어떠셨나요? 풋고추 절이김치. 재미있는 가사가 많이 들어있었죠? 애천장님들 사연 덕분에 재미있는 민요 찾아 들려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이어갈게요. 김선구 외 여러분의 산조 연주, 서영석류 해금산조 병주입니다. 서영석 명인은 원래 대금의 명인이셨죠. 서영석류 대금산조는 대금 전공자들이 전승하여 많이 불리는 산조로 이어지고 있고요. 서영석류 해금산조도 80년대경 새롭게 구성되어 현재까지 그 전승의 맥을 잇고 있어요. 오늘은 김선구의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풍요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야야, 흙 뭐야? 아, 우리 조선 땅은 팔도강산인데 아, 어째 우리 미녀는 대등군이 됐다냐?
1: 아따, 우리 형님 복습을 겁나게 열심히 하셨소니 평안도랑 황해도 묶어서 서더미녀. 아, 저 함경도부터 강원도, 경상도까지 싹 다 묶어서 동부미녀. 아, 그리고 우리 전라도랑 충청도 일부가 남도미녀. 아, 또 경기도랑 충청도.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정답 태평가. 네, 딩동댕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08

무대와 교육 현장을 올곧게 지키며 이어가셨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전국의 무대를 누비며 세계의 무대까지 판소리를 전했던 성창순. 그의 소리는 이제 제자들의 소리와 기록으로 이어지며 광주가 품어낸 또 한 명의 위대한 명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단 딸명 존다우 경주운데 천하영화룡단 사해가 분분조란 한대고 함성우영초단 국리를 세르르르르치니 백평근군 대운단 윤부타령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연 박인상은 모르다 아래 보도문 화려한 천성만 아방창 풍여 풍부로 화초단 꽃섭 불적까지 얼큰 넌 출문 통영칠 대문

왜 나 멀치고

아버님

낚시면

성창순의 소리, 흥보가중 박타령.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대금의 노부영, 청성 자진한 잎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단조롭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오는 권태, 지루함, 무기력, 나태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독방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우리에겐 이들의 삶 자체가 경이롭게 보이기만 하는데요. 수도승들이 독방에 100년을 머물면서도 독방에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으로 뿐 아니라 마음으로 머무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미 독방을 떠난 것이라고 합니다. 세속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끔은 독방의 삶과 같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권태나 지루함, 나태와는 차별화되는 시간, 명상하듯 우리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루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천년만세 들려드립니다.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김연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 가락 도드리를 이어 연주했죠.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수도승들의 독방 수행에 대한 이야기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 감상 순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국악 명상 음악을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수청산 깊은 골에 청려 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계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두거 녹수청산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입니다.

오르면 마침내 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 오르지도 않고 산이 너무 높다고 한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오르고 또 올라보시오 하고 희망을 주는 노래이기도 하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메만 높다 하더라. 끝에 석자는 생략하고 노래하지 않죠. 평시조 태산이 듣겠습니다. 김병우의 노래입니다.

들으셨는데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무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외만 높다 하더라. 이런 시조시를 노래했죠. 평시조 두 곡 이어 감상하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였고요. 김상

김병호의 노래였고요.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시조창의 경우 노랫말이 40석자에서 45자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길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박도 5박과 8박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죠. 초장이 58858, 중장도 58858박, 그리고 마지막 종장이 5858, 이렇게 5박과 8박의 조화로, 그리고 40석자에서 45자라고 하는 짧은 글자 수로 이와 같은 유려한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음악의 특별한 멋이 이런 느린 속도의 음악에서 발견되는데요. 이런 시조시는 예전에는 공부하는 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악기 반주도 없이 무릎장단 하나로 구사를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곡인데, 이런 음악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좀 많이 생활음악으로 그들의 곁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갖게 됩니다. 명상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걸 말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일체의 생각을 중지해야 더 좋은 명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정한 대상에 의식을 집중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생각이라도 그걸 중지하고 멈추어서 고요한 관조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오늘 주말 시간이라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오늘 명상음악 특별히 들으시면서 그런 시간 가져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송주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0: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드려 보자. 술상 차려 향단 들적 없이 구고

도교를거니 산교도 나온다. 나도 병마 좌우나절 산교 공이 아야 봉은 같이 나오는디. 그들을 바라보니 그때의 소령 비룡 같은 도사동 푸지어시 올라앉어 재상반단 사람 문양으로 훌쩍 울고 나오난디.

춘향이 기가 막혀. 도련님 참으로 가시오그려. 나를 아주 죽이고 그제자리오 가면정 이별이 되지만은 살려두고 못 가리다 향단아 술상일이 가져오르라 술 한잔을 들고

가니 그림자도 못 보겠네. 그제 아래 퍽서 초장 안 떠지 성통고구설리군다. 가네 가네 허슬더니 이제는 참 갔구나. 아이고 내 이러지요. 집으로 가자하니 우리 도련님 안고 놓고 놓으던 니와

우리 도련님 어그대만큼 가였는고

않구나. 진지를 잡수셨는가 안 줬는가 안 줬는가.

들어와 그냥 방문 꼬리 잡고 지금 찍어 준향아 잠자느냐? 내 왔다 문 열어라. 이상의 차으로 도록 대답이 없으니 도련님 돌아서 발구르며 개집이라 하 이상의 차으로 도록 대답이 없으니 도련님 돌아서 발구르며 개집이라 흐르곤 가시게 무정한 것으로 구나 나는 너를 잊을 길이 파이 없어 가다가도록 휘정을 허였는디 너는 나를 그세여 있고 잠만지어 우리 집비도록 자니 나는 간다 잘 살아라 종종 나

기러그 훈수로구나. 도련님 계실 적어 한우제를 어량이면 도련님은 책상 놓고 대학소학에게 준추 무시상서 백두시러건 영병기우가다. 나를 힐끗 돌아보고 와라 뛰어 달려들어

기워 무슨 코 안 지으셨다 귀에 대고 놀래기와 그 중도 간절한 게 200이 모이잖아 추월한 한 장 쓰시기를 시연유죽사청하고 불게 처음 대어이기를 붙여 두고 보라 이기요 신상으로 갈았더니 이제 와 생각을 거니 이별을 당하려고 실참으로 쓰셨던가 님부 생각이 점점 나네 행궁견을 상심세호 달만 비춰 두이무 생각 춘봉돌이 화개양어 꽃만 피어 두이무 생각

생각 주절가고 동절이 오면 양서벽 개를 바라보오 길로 울고 가는 기러기 소리여도 생각 안주 생각 무엇 생각 생각 꽃을 아그려준 육 없어 오진 간장 풀이 탄들

놀며 세월을 보내놓는구나. 춘향은 이렇듯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서울 작골 사시는 변학도라는 양반이 계시난디 이분은 욕심 많고 탐 많고 호생하는 분으로 남원의 성춘향이가 절세 미인이란 말을 듣고 미량성마다 하고 간신히 서둘러 남원 부사를 하여 내려오시난디 신년 절차가 이렇었다. 신년 맞이 내려올지 불륜 맵시장이 좋다 보란 세계 무관자장 띠활개적 벌려 일등 마부유령 달마 덩덩 그렇게 싫었다. 키큰

마령 청창호 뒤체제비가 힘을 주어 불현두 따웠네 남대문 박성내 달아 실패 발패 정패 배달이 하야 고개를 넘겠구나 마구산 전둘러봐 파란 춘성 만화방 채앙 버들리 푸릇 푸릇 양유청청 녹수진진 만산화 경조근대 흐르르 그리고 내려와 이방수배 형리 통인 그 장나조리 공유하야 권마성 벽제 소리 태고적 밝은 날흐고요 순적 닦은 길로 각제비 새가 발을 타고 심여다웠네 마부야 네 말이 낫다 말고 내 말이 좋다 말고 정마손 잡아들고 재질을 적적 범죄로 일시마금을 놓지 말고 든든히 잘 오거라 신연급창 거동보소 기크고 질렬 긁고 맵시 있고 어여쁘고 영리간 저급창 김계만경 대모관 저주당 출다로서 간언양태 평포리 갑사가 끈을 놀게 달아 한입지구로 비식소 전배자 전토수 불에 동굿방패 절용 앞자랑 맵시 있게 뒤로 돌쳐잡음에 비단 쌈지전 주머니 은장도 비쓱 잔위비 바지 세질보선 사날 초신으로 껴신고 절백한 장유지 조롱단님의

성성 영진이 도리 주먹 같은 미란 양귀 메띠가 배치나고 천원 매개가 문둥채 섬색 수건을 따라 걸어 엉겨리 펄렁 소래 좋은 빵빵굴

저기 야릇한 글을 맞춰서 지나방 다 차라 저를 용진 자리 내고 어짜 용패비스 자 그를 그리고 내려와 일등 용기 기생들 채운 단제 앙착 졸립 쌍쌍이 말을 타고 쌍교 앞에 가는 거동 하리로 없는 선녀라 일등 고인 창철용 합듬 앞에 가리에 통어 주석광녀가 용도 걸어서 복장고 떡공주 해금녀 태필리비술에 홍수가 열원한다 수성장문이라 청도기를 벌여난데 청도완성 홍문한산 청룡동남 각동북각 정고추 정도한산 추장남동강도 걸어서 복장고 공주 해금녀 태필리비술에 홍수가 열원한다 수성장문이라 청도기를 벌여난데 청도완성 홍문한산 청룡동남 각동북각 정고추 정도한산 추장남동강 남서각 홍고추 홍문한산 백구서북각 서남각 백고추 백문한산 현무복동각 서북각 흑고추 호총한산 황신보미금고한산 총한산 나발한산 적한산 발해한산 세악도상 호도상 청한산 경태도상 좌관이 후예엄 등용사면 집사한산 지표관의도상 종로징 열도상

방포일성하라. 객사의 연명하고 통혼에 좌정하여 도임상 잡수신 후 삼행수 임례받고 육방하인 헌신 후에 호장 부르라. 숙이라 호장이오. 내 여봐라. 이 육방하인 점고는 제3일로 물리치고 우선 기생점고부터 하여라. 이 호장이 기한을 안고 영창 밑에 엎드려 기생점고를 하는디. 우호동산어 명월이

나 재본이라 하는 인생은 아르마그리가 북차근

벗어 장삼소매를 떨쳐입고 저주거리던 무선이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인산병오이기 차산병오이기 양명오이기 터들어왔느냐 예등대 나오. 기생점고 다 헌 줄로 와려. 사또 물으시디 너희 이골에 춘향이라는 기생이 있다는디 점고의 불참이 웬일이냐. 호장이 여짜오되 아롭게 황송하오나 춘향은 본시 양반의 기출로 대비 놓고 쿠실되어 여공만 숭상하옵다가 전전 구간 사또 차제 이몽룡 씨와 백년 언약하고 가신 후로 수절하고 있삽기에 대령치 못하였나이다. 사또 자오되 아롭게 황송하오나 춘향은 본시 양반의 기출로 대비 놓고 쿠실되어 여공만 숭상하옵다가 전전 구간 사또 차제 이몽룡 씨와 백년 언약하고 가신 후로 수절하고 있삽기에 대령치 못하였나이다. 사또 반기 듣고 예, 그 희한한 말 듣겠구나. 기생억이 수절이 있어? 잔말 말고 불러들여라.

포만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산물에 맥혔기에

삼월동풍 윤자 되어 임계신 저마 끝에 비불을 지군에 가노니 다가

그렇고 그러니 어찌 먹어놨든지 사령들이 술이 다뿍 취하여 춘향방을 저희 문간방으로 알고 침을 탁탁 뱉으며 함부로 말을 허겄다. 여봐라 춘향, 들어가는 게 옳겠나? 들어가는 게 옳겠나? 어? 눈치 빠른 춘향이가 괴문 열고 돈 열량 내놓으며 펀순에 오라보니 들어가시다가 남문한 맛 좋은 술집에 가서 내 말 이루고 술 한 잔씩 나눠 자시고 들어가시기에 사령들이 돈을 보더니 어? 어서 이 사람아 우리 터에 돈이라니 당은 말인가? 와서 한 사령이 썩 뭐라는 거니? 에라 녀석아 세사또 마수부 재민이 받아도 어? 돈을 들어 엉덩이 꽉 차고 일어나며 간두서 간두 설마 권장에 다갈 바가 치며 형장에 바늘 바가 칠까? 들어가서 어? 들어가 걱정 말소. 저희끼리 가며 백구타령을 하는디 그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백구야 백구야 백구야 백구야 백구야 꿍정되어 더러나지 말으라. 나구를 잡으러 내 안 간다. 오륜춘광 경조운데 백마근 변호 소년들아 에우 소년들 어 녀석 잘한다. 너 우리 섭에서 어? 어? 그 녀석 제법하는걸? 이리 허였다 허되 소리 허는 사람은 재담이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

메가헤르츠, 목포 진도 1원 FM 94.7 메가헤르츠, 남원 1원 FM 95.9 메가헤르츠, 충주 음성 1원 FM 101.7 메가헤르츠, 제천 단양 1원 FM 90.1 메가헤르츠, 충북 영동 1원 FM 99.3 메가헤르츠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0: 각자의 형편에 맞게 서로를 보살피는 일.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잘 살아볼 테니 너도 너의 인생을 잘 살아라 라면서 자녀를 품 안의 아이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 존중해주는 일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충청도 영동 회심가입니다. 소리의 김소연입니다.
1: 태상 전기 만물 중에 사람 밖에도 있는가 여보시오 시오님 내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덕으로 나왔는가 석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 배를 빌어 어머님 전 살을 빌어

또 영동 회심가였습니다. 소리의 김소연이었습니다. 오늘은 9월 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참 어려운 관계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말입니다. 남이라면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덜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이 깊은 만큼 기대도 깊고 또 기대가 깊은 만큼 서운함도 쉽게 생기지 않나 싶네요. 아,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아우, 이번 주말에는 얼굴 한번 볼 줄 알았는데. 이런 마음 부모라면 한 번쯤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마음을 모르지는 않는데 자기 가정, 또 자기 일, 자기 생활을 꾸려가느라 바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를 어른으로 대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내 외로움을 자식들에게 맡기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의 외로움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마라. 물론 기다리게 되는 마음 너무 잘 알죠. 하지만 내 시간을 오직 자식의 전화와 방문에만 집중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만나는 일이 기쁨보다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나의 하루를 내가 채워가는 일,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면 기대는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깊은 울림에 오롯이 마음을 맡겨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식을 전합니다. 풍경소리, 그리고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립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함께 하시죠. 자, 아기 흥그는 소리 듣겠습니다. 소리의 강경자입니다.

1부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한 곡에 조금 오래 머물러 보겠습니다. 관악합주 자진 한입인데요. 그동안 방송을 통해 자진 한입 가운데 한 곡씩은 종종 만나보셨을 겁니다. 경풍년이나 염양춘, 수령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한 대목만 골라 듣지 않고 약 40분에 걸쳐 이어지는 자진 한입 전곡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진 한입이 어떤 음악인지 간단하게 약 40분에 걸쳐 이어지는 자진 한입 전곡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진 한입이 어떤 음악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사전에 따르면 자진 한입은 가곡을 뜻하는 삭대엽의 우리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가곡의 반주 음악을 노래 없이 기악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자진 한입이라고 부르는데

더 깊이 머물러 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관악합주 자진 한잎을 전곡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도 또 다른 우리 음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일부 마무리 곡은 단가 대관 강산입니다. 소리의 이주은, 북의 김청만입니다.

단포자로 대관 강산 허재 서울아 동네 산월 가재 언니 약수가 둘러 있고 남포군 멀고 멀다 위로 천성 성경 앙망풀 겁무가 내라 인간어 마음고 갱치 차지 수 차지 내라

다졌던다. 정막한 황릉묘 이세보현 타는 소리

0: 지어서 우루진이 동산화가니 아니냐.
1: 1부 마무리곡 단가 대관강산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준,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개학 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세계 무대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지난달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오페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댓글 티나게 끌어모으기가 이어집니다. 그 전에 바람꽃 한 곡 더 전해드리죠. 연주의 경기 도립국악단입니다.

더 찾아오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상반기 사업을 분석해보니 환급에 들어간 예산은 52억 원,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는 최소 162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3배가 넘는 소비가 지역에서 다시 만들어진 셈인데요. 올 가을 반값 여행에 새로 참여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바로 강원 화천, 경남 고성, 산청 함양, 경북 안동 영천, 충남 서천 태안, 전남 장흥 이렇게 9곳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두 갈래의 길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추노가랑이었습니다. 자, 일요일 함께했던 솔바람 물소리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이었습니다. 자, 일요일 함께했던 솔바람 물소리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충분하게 휴식하시고 또 재충전하시고 내일 새롭게 활기차게 월요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제가 연변에 있는 판소리를 조사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연변 예술대학이 있고 그 안에 판소리 전공이 있어요. 정말 못해요. 화투손도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수준도 이렇게 낮고 형편없는데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조선족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맞는 거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9월 7일 월요일 밤 9시 84권의 책으로 소리를 붙들어온 판소리 한길 50년 최동현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50년 최동현 교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해가 뜰 무렵 그리고 해질 무렵 이 시간대의 하늘은 완전히 어둡지도 그렇다고 환하지도 않지요. 푸르스름한 빛이 사방에 짙게 깔려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이 시간대인데요. 이 시간대를 블루 아워라고 부릅니다. 또 아닌 때 우리는 이 어정쩡한 시기를 환절기라는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조금 애매해서 더 특별한 이 계절의 시간을 천천히 즐겨봐도 좋겠습니다. 2026년 9월 6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9월 6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두물의 연주와 노래로 이산 저산 꽃 함께 들어봤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에 있는 시간을 블루아워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은 또 환절기입니다. 여름도 아닌 가을도 아닌 바로 이때 계절의 블루아워를 바로 환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루아워도 그렇고 환절기도 그렇고 아주 짧은 시간, 시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제대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니까요. 자, 오늘도 가장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두 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요. 떠오르는 노래나 이야기 있으시면 저희에게 나눠주십시오. 함께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제대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니까요. 자, 오늘도 가장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두 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요. 떠오르는 노래나 이야기 있으시면 저희에게 나눠주십시오. 함께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잖아요. 자, 문자 보내실 곳은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이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자, 그나저나 무려 37년간 재즈 클럽 야누스를 운영한 박성현 선배님의 음악을 한 곡 듣고 싶은데요. 무언가 37년을 일한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재즈 클럽이나 스튜디오, 아, 내가 여유가 있다면 스튜디오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클럽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음악가들 진짜 많이 만나고요. 저도 한때는 그런 꿈을 마음속에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하기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들고, 이 재즈클럽을 운영한다 라고 떠올려보면 여행도 못 가잖아요. 낮밤도 뒤바뀌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해낸 사람이 바로 박성현 선배님입니다. 박성현이 운영한 그 야누스에서 고정 피아니스트로 연주한 이민건 씨, 무려 27년 동안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민건 씨

이었습니다. 안토니오스 송인데요. 이 노래는 마이클 프랭스의 곡이잖아요. 1980년대 말 또 90년대 초 저는 음악 다방 시절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진짜 많이 선곡되고 들려졌던 음악이고 심야 라디오에서도 이 노래가 참 많이 선곡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베아케 스타일로 원곡과는 아주 다르게 이 IBC가 아주 맛깔스럽게 노래하고 있고요. 음악은 일렉트로닉한 사운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아주 그냥 라틴 댄스 느낌도 났다니까요. 자, 맛깔스러운 목소리로 우리 소리를 풀어내는 노래 두 곡도 이어드리겠습니다. 전영랑의 간드러지는 목소리, 맛깔스러운 목소리가 곁들여지는 미량아리랑은 프렐류드가 함께 연주하고 있고요. 반도의 모로가도

주소연, 김찬미, 정상희, 프로젝트 앙상블, 연애, 연주와 소리로 남도 뮤직 파티 함께 들어봤고요.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 팀 이름 참 재미나죠? 펑크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4인조 락밴드인데요. 이들의 연주와 노래로 목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2026년 마지막 4.4분기 이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의 활약이 엄청 기대가 됩니다. 조이올팍 페스티벌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어요. 9월 중순에 열리는 이 페스티벌, 또 10월 가면 부산락 페스티벌,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또 11월에는 체리블라썸 뮤직 페스티벌에 이 극동아시아 타이거즈가 출연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핫한 밴드라는 겁니다. 자, 1부 끝곡은 임영주의 율 함께 듣습니다. 월드뮤직 그룹 공명의 타악기 연주자인데요. 작곡가이자 신디사이저 연주자, 또 컴퓨터로도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두 장의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 새 음원 김계옥의 가야금, 그리고 2022년 새 음원 한선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